0: 게 가래서 좀 가래서 근데 부부기 가래서 좋아기야 고요래 삼부담자 부부 다과르시 가래서 김장 초부셔야 김장진나 다과 대대 내래 양고 부부기 그 생각한다 간지 대리야 양 늘겨 보러 봐 대대제 느낌 쪽에 가래서 부고래 삼단 간지도 삼단제 제부자지배
1: 他经常出国没得吃，第二个错你看下几台机，就看这些毛上不抽烟了。
0: 虽然说老人跟他们的儿媳单纯观念上的不同，导致他们在平时生活中会有很多的争吵。单纯作为孩子的母亲，她不希望孩子生活在这么一个经常争吵的家庭环境当中。
2: 和女儿苍琪在一起。是丹增的快乐时光。生活中总有理不清的头绪，有些烦心事儿他不宜表露，不愿女儿为此担心。如果分家，孩子的抚养权是一家人最为纠结的问题。此人欧珠认为，儿子儿媳没有经济能力抚养孩子，想要孩子们的抚养权。而旦增执意要自己抚养，天平的两端不能倾斜，而各种细微的因素都可能成为托盘上的砝码。